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늘어 도합 955명에 달했습니다. 현지에서는 4,400명 이상에 달하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과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흘러내린 대량의 토사 등을 제거할 중장비가 부족해 작업이 난항하고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부근에서 지난 8월 26일에 발생한 대규모 토성류로 네팔 재해 당국은 8월 31일 기준 사망이 확인된 사람이 더욱 늘어나 93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인 5명을 포함한 3,900명 이상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종자 수에 대해 당국은 4,200명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인원수를 줄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측에서 국영 미디어가 16명이 숨지고 54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의 피해 지역에서는 군과 경찰에서 약만 명이 파견돼 수색 작업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팔 재해 당국에 따르면 많은 곳에서 도로와 교량 등 기반 시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데다 주택 등을 덮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중장비가 부족해 작업이 난항하고 있습니다. 중부 라수아 군과 누아코트 군에서는 수력 발전소에 도합 900명 이상의 작업원들이 갇혀 있어 주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필사적으로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이번 주 내내 간헐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해 당국은 하천 수위가 상승해 범람하는 등 2차 재해 위험성도 있다고 보고 각별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이란 부대를 공격하자 이란 측은 요르단에 있는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등에 반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인 공격을 주고받은 것은 약 1개월 만의 일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SNS에 투고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임박한 위협이었던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기뢰 부설 부대에 한정적이고 정밀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뢰를 탑재한 로켓탄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호르무즈 해협의 라라크 섬에 있는 발사 장치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병사나 시민 등 복수의 사상자가 나온 데 대한 보복이라며 요르단에 있는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 두 곳과 UAE, 아랍에미리트 기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란의 언론은 8월 31일 혁명 수비대의 성명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으로 통항하고 있던 대형 유조선이 기뢰 두 발에 접촉해 불길이 솟고 멈춰 섰다고 전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0: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른바 핵쓰레기 최종 처분지 선정과 관련해 경제산업성이 8월 31일 이바라키현 히타치 오미야시에 대해 1단계 조사인 문헌조사 실시를 요청한 데 대해 문헌조사의 수용에 반대하는 시민 등약 10명이 히타치 오미야시 시청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청 입구를 향해 히타치 오미야의 핵폐기물 거부, 시장은 핵쓰레기 최종 처분장을 수용하지 말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손에 들고 항의했습니다. 활동에 참가한 시내의 70대 남성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랐다. 왜 히타치 오미야가 선정됐고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미래가 있는 아이들에게 부정적 유산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내에 사는 70대 여성은 문헌조사라는 첫 단계를 시작하면 처분장 수용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며 시장은 문헌조사를 수용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 제2차 세계대전 후 제1 한국 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이 북조선으로 건너간 귀환 사업과 관련해 탈북한 사람들이 제기한 재판에서 북조선 정부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변호단은 8월 31일 북조선 측에 자산압류를 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1959년부터 25년 동안 계속되어 온 북조선으로 돌아가는 귀환 사업에서는 제1한국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 약 9만 3천 명이 북조선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탈북한 사람과 그 유족 4명이 제기한 재판에서 올해 1월 도쿄지방재판소는 북조선 정부는 자유로운 출국을 허락하지 않고 가혹한 상황에서 장기간 생활하게 했다며 총 8,800만 원의 배상을 북조선 정부에 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변호단은 8월 31일 북조선 측의 자산 압류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해상보안청 시설에 보관돼 있는 전체 길이 약 30m의 공작선과 소형정 등에 관한 권리입니다. 원고 중에 한 명으로 17살 때 북조선으로 건너가 탈북할 때까지 43년간 살았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배상을 지불하게 하는 것은 귀환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다 겐지 변호사는 해상보안청 측이 공작선의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그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가며 다투게 되는데 전례가 없는 일로 절차상의 장애물에 하나씩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제2차 세계대전 중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탄광, 조세이 탄광에서 6월 조사작업을 진행해온 시민단체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다 쪽으로 돌출된 탄광 배기구의 보존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는 1942년 갱도 수몰 사고로 조선반도 출신자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희생돼 시민단체가 유골을 찾기 위해 잠수조사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잠수조사를 실시할 때 출입구로도 사용돼온 해안 앞바다로 돌출된 피아라고 불리는 두 개 배기구의 노후화가 진행돼 보존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배기구는 갱도와 연결된 지점부터의 높이가 각각 약 30m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로부터 80년 이상 지난 가운데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근이 노출된 곳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 구조물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고의 기억을 잇는 상징적 구조물로서 앞으로도 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보고 콘크리트 보수 등의 경험이 있는 지역 건설업체와 보수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에 관해서는 그동안 잠수조사에서 발견된 희생자로 보이는 유골에 대해 일한 양국 정부가 신원 특정을 위한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지난해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교제 상대였던 여성을 기다렸다가 살해했다며 살인과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의 31살의 피고에 대해 검찰은 구금형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변호 측은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판결은 9월 4일에 선고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세요.
0: 오늘은 제27과 어느 것을 고르면 좋을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가이드를 따라 도쿄에서 소문난 라면 가게에 갔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자원봉사를 했던 동경하는 음대생 유키가 생각난 것 같은데요.
0: 그럼 제27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의 라멘은 맛있어요. 저는 미소라멘을 좋아합니다.
3: 저는 미소라멘을
0: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1: 점원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2: 주문은요?
0: 주문은요?
1: 가이도가 묻습니다.
2: 탐상, 나니 이스르?
0: 탐 씨, 뭘로 할래?
1: 어느 게 좋을지 모르는 탐은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0: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1: 가이도가 대답합니다.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0: 된장라면이 추천할 만해요.
1: 탐이 혼잣말을 합니다.
3: 미소라멘.
0: 된장라면.
1: 탐은 이전에 베트남에서 만난 유키가 한 말을 떠올립니다.
4: 일본의 라면은 맛있어요.
0: 일본 라면은 맛있어.
4: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0: 난 된장라면을 좋아해.
1: 유키의 말이 생각난 탐이 말합니다.
3: 私 미소라멘이します.
0: 저 된장라면으로 할래요.
1: 된장라면은 탐에게는 추억 속의 라면이에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고주문와? 탐상, 나니 이스르?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2: 미소라멘가 오스스메다요.
3: 미소라멘.
4: 일본의 라멘은 오이시요. 僕は 미소라멘가 好きなんだ.
3: 私 미소라멘이しま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어느 게 제일 맛있어요?
3: 도레가 이치반 오이시이데스카?
0: 이걸 배우면 세 가지 이상의 물건 중에서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도레는
0: 어느 것. 그 뒤에 가는 조사인데
5: 도레가
0: 이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5: 이치방은
0: 제일,
5: 오이시는
0: 맛있다로
5: 이치방 오이시는
0: 제일 맛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5: 데스가를
0: 붙여 억양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세 가지 이상의 것을 비교해서 최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5: 이치방을
0: 사용합니다. 제일 맛있다는 맛있다,
5: 오이시의
0: 앞에
5: 이치방을
0: 붙여서
5: 이치방 오이시가
0: 되는 거죠.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 물을 때는
5: 노래가 이치방이라고
0: 처음에 말합니다.
5: 노래는
0: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하는 의문사입니다.
1: 뭐가 제일 맛있는지 묻고 싶을 때는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하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시 데스. 이치방 오이시 데스. 도레가 이치방 오이시 데스까?
0: 그럼 어느 걸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 대화하는 예를 들어보시죠. 기념품 가게에서 과자를 고르는 장면입니다.
6: 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4: これがおすすめ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1: 어느게제일인기가있어요
5: 인기가아리마스
0: 는인기가있어요라는뜻입니다
5: 인기
0: 는인기
5: 아리마스
0: 는동사있다
5: 아르
0: 의마스형이죠
4: 고레가오스스메데스
1: 이게추천할만해요
5: 고레
0: 는이것
5: 오스스메
0: 는추천입니다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人気があります。一番人気があります。どれが一番人気がありますか？
0: 이밖에도어느걸고르면좋을지물어볼까요？여행가방을사러왔다고가정해보세요。어느게가장싼지가게사람에게물어보세요。싸다는
5: 安い
0: 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どれが一番安いですか？
0: 오늘의추가표현은대화에서점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ご注文は？
5: ご注文は？
0: 는주문은요라는뜻으로점원이손님에게주문을받을때사용합니다
5: 주문
0: 은주문인데상대방에게경의를나타내는고가앞에붙어있죠끝에와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로그뒤에뭘로하시겠습니까라는문장이생략돼있는거죠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ご注文は？タムさん、何にする？
3: どれが一番おいしいですか？
2: 味噌ラーメンがおすすめだよ。
3: 味噌ラーメン。
4: 日本のラーメンはおいしいよ。僕は味噌ラーメンが好きなんだ。
3: 私、味噌ラーメンにしま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가이도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오늘은라면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여러분은라면을알고계시나요밀가루를반죽해서길게뽑은국수를삶아서뜨거운국물에넣고삶은달걀이나고기야채를얹은음식인데요라면은원래중국음식이었지만일본에서발전해서이제는일본을대표하는음식의하나가됐죠
1: 네라면국물은여러가지가있지요
0: 네육수국물은닭뼈나돼지뼈해산물을우려낸것등이있고요맛은된장소금간장등다양한종류가있죠
1: 네지금도새로운라면이속속개발되고있는것같아요
0: 네그중에는치즈나생크림등을사용한특이한라면이등장하기도하고새로운맛을고안해내는것같아요그리고일본각지에는특색있는지역라면도있으니까여러곳을찾아가서먹어보는것도여행의재미일것같아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